0: 네, 다음 설비 주셨으면.
1: 지원.
0: 네, 여러분, 사장님.
1: Grab you also 3261 medic 10 SCT2 all out of service.